0: 나 빨리 내.
1: 나 우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빨리 내.
0: 자우.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1: 아슬이나.
0: Never mind. 저기.
1: 아무 일도 있다.
0: 무슨?
1: 무슨?
2: 무슨?
1: 무슨? 야, 야,
0: 니도.
1: 예, 왜 그래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